0: 빵빵.
1: 너라? 너라 잘 먹어?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밭에 누우니까 궁안이 뿐 그래스.
0: 그래서 오빠
1: 뿐 사사에 그래 생뿐 뭐든 깡갱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
1: 뭐든 된 자리니깐 가랭갈리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꼬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끗 쩍갑 낭기 그리스 뭐든 사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IS 디보초 그리스 bayar maniko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.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ten
0: dudu Bagong.
1: Walah nggih pun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ten ajeng kula nggih nebus gaden
0: ora genah.

0: 이사님,
1: 그 알아 무슨?
0: 니키, 아유,
2: 내 거는 보스 잡고 이끄신 것들. 아, 이 가슴한테 가꾸는 거. 마유, 다룽 두룽 빠샥 꿀대. 다 다시 가봐요. 냐타니 브랜드 리스트 아웃이 생이나 tak terusin nang gue nih dalam yang terpupas nih nek perut tak jakit dan ini